장아다 템바 테게 리브 민저바 소저 소베 산준주리 조오도 죄여리 이제 여기 이르리 히드르시바리 응바다나 잠비 소주 린한데 르레 인달레 모마와 마제 소주 카시제 니체 르레 인달레 토와여라 송 창 창은 같이 또 교 이연 잔여라 롱알라 시비 동자시 베지 천상 파르치바 창녀와 마제 준도 통이 공소여라 예 효다 줘라 강정 산토는 룰레다 사마루 조와 시비 사그시 인비 노소 조로 시비 고소 몽보여 오마다 효 줘라 마소는 산지무마제 윤제제 소위처제 자자 조시 응아 노로그 샤 정아지비 산지 구역의 숙진우 산지무마제 자자 조는 로그 샤인 디에트니 루비 노르다 로그 샤슈제디 다리 머리 자마 조인 자마 조인 심바다 자지 남빙은 유나 루크 자마제 산지 중세다 중들 가제는 치다 저거토비 자지 남바공소 도바인 로 장암호 벼지 장암호는 시이찬이 잡았다 오잠 오마지 년도 세시 까라 쫀자디 세바시리 벼지 장암호 포바 강그 산두루 문제비 논절리 도토디 룰라 코비 에만쇼다 세뇽 유저 가사세발리 예 장어치비 뜻어 장암호 장어스비 네바디 예 장암호 따도 세인제비 네바다 대바 마세 장암이 난도 하장 부송소비 구회분두예비 리진탐봉 중재시비 르바당산도로비 네바체보디여라 조 산주자지 넘바다 용리 노노사쿠자 랑정무토라 신족시발리 넘바다나 초배산주 초배산주 자지 넘바나 니수 르지마다 누를 둥부르자 시레이 대기 갤로지 둘레시지 경토하다 모사다 힌저수 수비 둘레시지 경마와 지리 초배산주 주미 팀에제 자지 지정어여라 자지 남바다 교내단 레위 신종 리뷰를 응어바다나 초배산주 자지 남바디 자시토하다 제설 수디 내부비 년가단 레와 하장 기부여라 초배산주 자지 남바 튠디랑기디 제설 대상게 지체를 가와다 지체 대타미비 지체 샤자바자바 소다 저와다자 여바래 산지주메 자지 쇼된자 세기당보 세레 남한테 네소 르르네 자지 만이 세레네 메레 초지다 심브르시비 응비 차지 인비 네레 자지나 르르다 효고 그레 모르사다 힌도 그레 고소다 친지레 냐이레 오미레 시미레 트리레 지치여라 산디 고요게 류진 유린다 소지지 참 근고 지라 휴진인지 대주요 자자 동형용지 산디 주민 자자 남한사주 준총신이 니리 창녀자세 나가 쥐니 이사와다 장고레 자자 나가 니시장아 이사고저래 르레 용조레 빼나 니수 리네 시자시비 리조 일리 소주 남한 표선수부 예비 토가 니수 르레 조시비 자지 남바 준총시디 니린르르 키 니자 니시니 순자 순주다 효쿠키 나징강아니 자다 쭈 두니샤고 장바디 산지 주미 소지 자자 조인비 외니 세단 투마시나 대단한 빈도 진보여라 제 니리 자지나 르레다 효쿠 효쿠 그래 모사 신도 그래 숙자 냐고 오미레 세미레 진리지레 기트고 랑자자 hundu sami mindoli chuni tsatsurushi bi dingyoso. Rana ngayi kamsoshi, shingri ngayi randesheba, nure ngayi dosheba, tsere ngayi soju sabi, zaji soju rubi dawadun yore. Zaja nakan zombun soju ndangi gisoshi bi chachin. Meire la kowi, yizi siri la rekebu ngayo de, hyoko gare da, mosa hindu gare, shukja nyagun, omi re, sema da chengreji re, nunse dang chayi re jizong. Serek mandawi nando meyi chesu da detana kuwi chochu mandawa yubi. Mili jo chochu gongko da. Zaji chochu je checho la yegna sire da tunba zaja donyongyo wa sheba na chochu ndangin gilin shibi chache shire. Sandi koyo ge siye jen yule da chochu jesa la hukjin nginjin te yubi. Sandi zhumi tuni chochu da chochu deji su ngubi gongko chere shin yore. Teriti, sanji zhumi zaja naman da, naman nazu, tsuegi nazu, zhuwa nazu ji dhibar junshu shakura. Ni, niri chanyong siri, gyuni yin sawa da,

0: ཁྱི ཕྱད མི ཚོགས ཁྱི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ཁྱི ཕྱད མ ཡོང སོ ཟ རེ ཟ བར ཁལ ཨ་ནི ལོབ་ཏི་ཏི་ཡེ་དེ་ནེ་པ་བེ་ངོ་ནེ་སོ་རེ་ཏ་རང་མེ་ཅིག་ཏི་ལོ་མ་ཏ་ཨ་སི་ཁན་དེ་ཏ་སེ་ཨོ་ཏོ་ཁན་དེ་ཅིག་ཏོ་བ་ཡིན་ལེ་ཏི་རང་ལོ་མ་ཏ་ལ་ནེ་ཏི་ལོ་ཏ་དེ་རང་ལ་བར་ཏ་སོ་རེ་རང་གི་ཤེབ་ཏི་ཤན་ན་ཤུ་རང་ཡི་གུན་དོ་ཁལ་ཏོ་ཤོ་ཨ་སི་མི་ནོ་ཅུ་མེ་ 다른 바도 럽자 틱라 치버리 다기 가자 갈아 다 이제 깨더니 쇼로 아니 또 아직 저도 좀 봐 코나 저러 가르고 그러고 있는데 저 김자노스 때 이유 소리 아티 계진 비 쇼레샤 다티 김자노스 다기 그 티는 좀 봐 수년 되버서 넘어 준다 난데 뿌티 쇼치 뭐 쇼네 내로 자치 뭐 쇼네 저 요마리 다 있는 거는 가려 그러고 좀 나랑 소화도 자치 쇼
1: 그래 답답해
0: 다 그런도 밤을 잠을 쳐다 밤을 건너라 용고 말다 땡 알아야 된다 내 글로 주나 이지 다요나 타건 쪽에 아 선사 시험도 개빈지 얘냐라 파마든지 땡겨 있어라 있어서 하대 잡 됐다 얘라 가보 담제 미싱 담생이 얘라 가보 아니 수교리 내 들겠냐 다이에트 녜에도 진짜 가보 자스 올 드레스리
1: 다시 가든지
2: 생게 조번 넘바 팅디 렌진 참 드는 주지기 렌진 디 서그 탄 좀지 저린 된저 탄 십시 친구 난게 포부 된저 라지 다 참아야모
3: Düsere Sanjur
4: Düsere Sanjur
5: Senge nam zo gong kan song xiang la Düsere Sanjur chi jun ra zhen jie ke na ce xi lin zu jun ji xie jue chong de ni xie gong la ce zu ba dang qi li ke wang ki leng ko ji xie kan song xiao dang xie kan ta mang shan xin dai ki qi ni qin zhe dan tun bi duo dan xi ba suo jie nan de le yin ni bi zhe nan di 两个孙学历给西车下台 上中间三个卡个从康党国际从康卡了大学队情节两堂队不约进大学把人扎米拿错党青都随吧七天行着团结所从所谁忙不约把谁没得卡个中区大学队情动就是口味我所牛引约把谁年队八学总给年度你个主流六岁黑天门那苏兄西被贴机七学忙我准备这个错把党 全写给入学盲物池宁家家家级党宁同志巴迪接近宁级罗马党请了刚刚预备伦琴罗马破雄个罗战真琼个罗马措罗马周家家家州了偏巴特军巴西在贵图开了孙局长级上国图先德国池孙局长结约巴西 努力寸多,那就中切记,江都文字团结党,写一岁对错业一年,文字团控地位忙完,切点主力党,女局长米切控所,学把马子,写看金军给你了兄弟节年,三退写看松兄党,江都批记了,文字节学习约,写到党部里蹲避白人。 那就中切记江东文笔拉张国东学顺苏国党吃醋阿东孙家新巴迪对于村巴里家强阿军阿顿党差一个松朋友巴西三国笔西村尼在给你冲上当东七七局里西都西巴金了西大党部里接巴巴的家用所从年西部沙巴吃醋接东阿家阿军党差你新局巴西 谢谢你在给你解开冲上当中西切区域的对策松笔恰清三角用着从对托尼三国笔写都七八千了努力到达党部你解罢罢的解用起解宁松解暗以立德局学都天队党领西切吃醋解冻国家国际国外党擦暗西尼在学罢的班主就穷棍国东学你在顿党擦顿马学瓦西有八十谢谢你在给你解开我在当中 七七区域七家七比张一零文八的人年度你和俺罗上街竞争者增减减决及新车通过国二同学年度俺家你在一起把地对冲把里加强居家党插周盆里盲从给你起并对吧七十新有八十人力党有个病只用给过为我觉得难为些呢 让前的你接起有国情主笔

0: ཁྱི ཁྱི ཉུལ་ཡབ་ཀྱི་ཏ་རམ་མུ་ཉི་ཏ་ཏ་པོ་ལ་ཟོན་ཏོང་ཡོང་བ་ཏེ་ཇེ་ཆུང་རུ་པོ་ཆེ་གི་ཐོག་ལ་ཝ་ལེན་ཁྱང་ཁི་ཀྱི་གོ་ནེ་ཏེ་ཇེ་ཆུང་ན་ཏ་ཧུ་ཏོང་མུ་ཆུང་ཁ་ཏེ་ཏ་ཏོང་ཟོན་མ་རང་ཟ་ཏ་ཏེ་ཇེ་ཆུང་ན་ཏ་རང་ཏེ་ཡ་མ་ཟེ་དུ་ལོ་ཨ་ནུ་ཆིང་ངུ་ཏ་ཏེ་ཇེ་ཆུང་ན་ཧ་དོར་ཐོང་ཏེ་ཡིན་ 다 짱보 니보트 샹랭이지 그 살리 계시지 건데 샤 참몰랭 그 살라 야 용제 요베지가 제제 추나타 샹랭이 그 살리 계시 아지 두동자몰라 자피지 건데 그래 라히 그 통네 파자 따베지가 또 샤 참몰랭 그 사잖아 제제 노모라 다 엄마 봉제지 서반반다 봉정지 톡선지바다 제제 추나 안고남네 마갈 간소 통나 통다 도무 살레 파동네 지행제 논답지와다 나 히참메라 삼바라 따바메게 무슨 삼바 종지게 뭐노 나 안무지 그게 비도치리 사토무지 뭐죠 콘바효리 도바도 진바노리 샤랑토 무관노리 메뷰진 주동창도 행도나 서바야리 촌라라 시주송주 제지 주나 까다라 남자여바다 전자시 참메라 삼바라 결과 현지게 파모 용수 조바다 참모랭나 잔 제지나 참모랭선나 다 나성게 라라 소바다 농성농의 뉴마 제신들게 깨매지 다 샤라라 소바 모히 타바 유바 타타브 토베지가 테 오다라 무장상법지게 나레 샤참모랭 사자 나 제메 승자 너러 잔더 서바트 오시 김비 라마세 다한테 남주 타는 거 정원의 거기 마다 준정 인도 치트 전 우상지 대바리 인도 타랑테 예 맞지 봐 초히기 결과 현도 처마 샤참몰랭 거 살은 뉘히지 거 마다지 로다니 선다 다비 정도비 자도 치바다 너시 간도 통라 잡아 너시지 다 능가지 대지 유라 치바 너시지 레몬다다 시 뭐치 타랑테 예 맞지 봐 나제 동동제 저제 처마다 녹카지지 유라 대히지 거 누비 너라 예바이나 다 나오카지지 렌다 차바 특가노 텔레타 특공지 노노들라 나니 첸주 자시지 거네 커셔 탄동 홍와라 야로네 제제 튜나 너나 녀생 르발라 휴시지 거네 나오카지지 살은 조 테네 나오카지지 요라 노고 선제라 차대결 우지 까라 녀히 테네 차후지 뽕 히베제 타 깨라 너 따고 살시지 거네 제제 튜나 요랑샤지 더랑시보 다 나니 나베지 모보지 코주 파베지 담모 내라 포 Tegonji nomonu la paa loone tatabuji danji xe gi, xean maato ba langar sirbanda la munaan danbae tong, teji, tuna, ngazo kashi ji lemao to yon na pamka kurji tenki ri lo sashi ji gu ne, koni jaga jaga lengu tanda xe la sishi ji gu ne, paa zang ka gu ne, teji tuna kashi ji yo la loogze yo ba ji ka tanda xe gu no, loobar yi la me ba ji gu na, ter dab jaga la xeakwa zang pangshu gu nyi ta mojang sambong ji ge la, ten tangze to mojang nyi ji ki xeakwa ta mojang sambong ji, danba la tepsi ji gu ne, xeo ji ki ten, tu 这一天干了我对龙安的情况下把他放行为又让下去送到了太平的过程这一天呢加上去的效果给天边他那些个呢让我没把他那些发展区别的区我这一天呢他当然没想上报的哎下场没两个撒家呢出个五点把他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撒 Dreme Sengjia Noro Jandar Suviji Lama Ta Nyi Nyewo Meke Marek Ta Rinpo Nabe Ke Kozu La Shyam Nyingje Nyingje Ke Tafo Se Lenga Chambo Sirvan Ta Ta Shangjab Je Senpa Dienviji Yurde He Yinbi Chambo Lam La Mato Pa Ta Khaan Yinam Kesa Pong La Muyuri Patu Pong La Mato Ri Nyamjong Lam Le Zen Chong Si Lendo So Jien Yinam Shaba Yinam Shangba Yin Kuma Yinam Chamba Yin He Suviji Yodam Sabo Che Tanda He Bang Rung
1: Tata Lengji Ne Sen Yin Ban Dan Bajong Nauch Sakyu Har Zong Hyama Zongda Ne Yinpi Dungma Lukchwe Yepi Ling Dung Ne Kachi Yu Zong Re Dung Dung Nong Zo Kachi Chitin Gyabyo Ngao Ke Jeje Mongta Ki Ong Tu Duba Le To Ong Tong Rong Ni Le Chewa Ne San Pi He Dung Ke Merin Ba Hi Chamo Ling La Nye Pi Tse Ling Pi Kachi Chitin Gyabyo Tong Po Luya Ru Rin No Hindun Dungma Nong Le Meche Lung Sum La Nongle meche lung somla sopa chamla pe, tar yunyang gongpa tola yangpe korhe yue.

ये कोमोन जेमे सिंचा नोरो जांदर ते चाबो थिनी ला यु जाम के सही जे कोने ते जे थुना जंबो छे ते चुजोर के कालोला गोर हि जे कोने चाबो मुनी थला जो तने जंबो छे ते चुबे तारा मुनी थला चु हि जे कोने ते जे थुना ता उटो मुशों खा ते चाडो सो मा रंजा ओ ते जे थुना थों जे थों त्रियो जे दुनो अन चु मु ला सो बाला पाशा हि छि ता लंगा छ मु जे मा गालु जे ला सो हों यो ला पाजु मजो तों बा थों ते हि ला सो ला सो बा लंग सो लंग न्यु मा 초기 고전자리 희즈 터다고 해그 둘라 정보님 보탈라 존에 제제 튜나다 버간 고레 토마타 나네 혀류도 함류 좀 최고 잡라 거기지 고네 무샹 한번도 유후랑 향이는 저기 주변 콜로 버베지 승자 너를 잔던 재미게 라마 콩 파르 카제지 요라 제제 튜나 쿠쇼 타동 홍와나 카제마가 유사라 페 튜테이지 갑던 재미 승자 너를 잔던 저서 페 용베지 가자 라리 정아 통용베지 가 쿠정다 타동 공원을 받더라 카지지 마자들 저기 요비지 같아 따라 무장상부터 따라 유우랑이 용근도 없어 제게 주나 답시주 용동도 그 강자도 락자니스 다 통초도기 모범 정식지 제게 주나 하공도 진공도 토링이 현시히지 고는 제게 주나 군주지 코바트 공납체련다 다 금요도 라열릉지 제게 주나 마자 판의 카지지 다 레거지 놓는 야르즈는 제게 주나 로야르링통 라소과 톱저 허전 돌고면 반도라들로 아노 챌린저 좀비지 지나 람보치 주비지 다라 모니터라 주히지고 테제티노 라마비 데라 네히 모장 한번도 요랑샤니 셴마 시히켈라 조히지고네 다 테제티노 다라 모장 한번이 르통고 이 라소과 차 증마 증정켈라 주네 람보치 터다 노히시네 테제티노 람보치 터다라 야르쿠네 테제티노 토충도 증원 존황랑신 시타큐주 용도가 카다토 메달링은 식시네 자다라 쿠베지 가도 라야르렌토 도쿠메 바 톱저 후젠타 테이 쿠베지 다라 무제 코토 제바 총마 총어 자라 듀히 참메레 삼발라 예다 용다 능세라 준비지 가데 카송 파송라 타 나베 다라 무니데 쇼르코빌라 다 니마 멍부지 랑라 다피 주지 게자 제라셰 유스르비지 가 튜테이지 가는 제메 승자 너를 잔더지 주베지 다라 주바 되지 코라기 되지 튜나 나다라 총히지 거네 야르기시비지 런던나 마셰 송바타 La la la wo ho ya la re ta la le ye wo ho ya le lo re ting song ngo ji wo yang gu lo re la tu chu jin tu jin wo ya ka ji la so do sha je wo ya me che zu te ren a bu wo ya la na chung san den ri san go wo ya ma hi na ku jo ta dong wo ya ku ma se 毛车木日扎我呀这个啥的你我没给我哎呀马的用人不难为我呀可做了能个的车木我呀色了的也装着个的我呀这些大同的家的盘木我呀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冷
吧，养好长寿了，没见。

0: 어떤 토비. 니도니 슈쟁알로로 개용기 갸주이 요구를 내리기 받아 로콩물에 갸정아다 청중 구파리교 받다 요구를 초생기 주바 로콩물에 갸진 슈쟁아다 청중 순파리 요지주유 니슈레 응은바라 니동니 슈쟁알로로 랑게기 존에 뜻십 체리 갸주 천십직시 심주 사르비기 조주 균두응아 망도 침받다 갸주 직지에 수준다 초도 롱로 갸주 면제다 경의 툰제 내리지라 미비 사다 툰레라야 툴레 진기 마죠 균제 메브라 망도 친데 남망 진기 마죠다 마자 도지기 디부 경류로 초비유 소르제이 대신베 로직나 랑게지 갸주 천제사도기 좀제 균제 메브라 튀어봤다 초딩 추십 체린다 갸주 뉴규 서바 청지 직뉴소 라제 직제라야 공비 서바 총유 지주유 소르제이 콜라시뷰 쪼와 주주젠기 잉추 남베 초도 롱로기 차조로 창외 말라기 배도인 예주레데 남자 당부 인비 디주 거숨니디 닥제 시직젠기 디주를 리급 중하다 란게키 란데 십수 제베 정중 소랑기 추지 응외제 최대 옥동 교육이 서림 파동 수르비 제십 뜻십 체리 말라데 호자주 띵체 미 책동 이길 하점기 초딩 사공수 초도기 최다 리급 중와 갸조르 토다다 초딩기 긴캄 증류 응시다 빛남 망외 비입 추십소 갸주 켜공기 AI 비입 침보 응어지리 용라 체유비 단계기 갸주 천재사 되기 빛류 균제매바라 치루 친 유지주유
1: 디글레 콩내 비원 내수 니에자라 예크 면주 갱송 주기에 다토바 증체디 추세 도회 면주 라제 사바타 튠제 사바라 미디 면주 섭주 증콩 응원라 땡기 지배 름루 수단 라다르 체토 증콩기 남창티 라제 사바타 튠제 사바라 척체 마토베 콩해 땡기 지구바타 뷰리 면주 사듀 중제기 망소라 페마 강교 증투바 체규 땡휴 라제 사바타 튠제 사바티다 수다캉네 네토도 튠규 투바라 심주 사베타 십천 구파 진공 땡기 치바소 후지 망고 뒤구지 휴 면주 십시 진공 땡기 치베 남창 휴베 산에 가게 면주 리공기 시내 진공 땡기 체내 조준 도와타 제유 튼세 구주 도파 내배장 팀으로 배주 동토바 제유기 휴 진공 원래 땡기 제 남창 조바디 가제 후지 시행신 척전 톰내 구주 타 진공 땡비니 체미 지투 도바 중요바시 人工为了电器级别南昌给冷路吹袭七百余人工企业调局的级别高级路线体三对垃圾新旧三百坛内托新旧企业推荐送恩路切许结合面具给送去面积人工坛从古女主席四站巡法东朝会议为了人工电器级南昌组别冷路体向前年初期三对送了美国营地
2: 年头开人谈起话谈，面具吃得高度的用品，拉在沙巴谈及。年头开国库开钱供话谈，高资铁工期面具干内牛电昂生化。面具一片这谈，捏了皮子，拖着东外借期，直接沙巴谈你。面具一东西供话谈，内把人偏不多有铁做我的人怕，下句取些军都东外借期，有些沙巴谈松解热解绝不是。一个面具给送具体。 人工为了电器级别南昌主管的初步有几个人不得不明了，国天马路党会越南策划听着也明白了。腾出人工给南昌了，我所的有土民企业各自提，只有团结三百提的，超前透明规矩透明了，让来有几年都难去。面具十许人工为了电器级别南昌组织七百提，星期七开日休七天，借用给这些日准备那么借有钱，那在来团结七百，他妈的日休七错。
1: 提前说，面具内控先打开，杨家的热水器没过半，心情这边面具感觉提前开开样，杨家的当日的气过一面。提到了这次，那在三八天，借用所贴的他规矩脚步特别的偏不一般些。新的天气，公司孙主任也就休息，人气温度拉长，把上他们行，内层跟困难看，密码也不拉些。

0: 야, 봉어. 상어 돌아는데 또 만도. 야, 좀 와 봐서.
1: 아빠, 나 사만 사러 크면자. 나 엄마 사만 사러 크면자.
0: 사러 크면자 동포네. 마 뉴스 로기 쪽으로. 다티도 쪽 돌아키지 치이다. 경과가 저러 어디 캐들 깔리까세 자그래. 근데 안 돌아다는 가리리.
2: 어머. 아빠가 주지다. 엄마하고 따다서 우리 무츠마가 사마 돌아 마도 좋아나 로소 친저 진히문가.
3: 전총 수사진나 지기다. 밤에 돌아다나 어차이.
4: 로전 초보 전무여다. 체난자 다다니 신비린 첸티나 베종 롱칭닌 칭리콩 강기 롱칭자 시비란이 지비린 첸티시 나지 산존인 체지 뒤토도 안첸린 첸년바 가스쇼 샬문티 안첸린 첸니로
5: 시비 첸잔
6: 시비 첸잔

0: 안녕하세요. 제기로 총초 되는 거 저때 야랍 접전을 다 뻗던 거지대. 같이 모르고.
1: 오마지 제티 고치지 저그리.
0: 대죄 말이. 빠나 뇨츠 총초 되는 거 저때 아쿠리폰라 법조전에 야모지.
1: 오지 오게 아쿠리폰가 가진 베타 제진이 초와다. 니즈 친구 로쇼쇼 시바. 진라 로란 시저 디시더 저와수 로조 시지인.
0: 야몽가 너 드는 아주 참미 아클리 폰기 로제 챔제가 마마라 챔데 주위 라는 미비 주엽잖아 로브정 사지 데레고
2: 로정 초보 주무여다 千南家 达达尼新比林前天呢, 北中龙清宁清理空, 康杰龙清家西比兰一起比林前天时, 阿吉山准银, 七七, 对头的安全林前年班, 格斯雄, 向龙门天, 安全林前年入。
3: 西比中当,

시비 존담 로촌 저보 좀만 쳐 다른 거 시비 존담 쇼츠 뒤쳐노 시지로 진짜 콤파제 시비 존통통 제 쇼지인 사자제라 시 지루 진치요시 드나이나 사마제제사 사마제제사 차뒤 니마소아나 닌히시 하카치운두 코차티코아나 다스소이오아나 아우 나 차오는 시티 수니 나고 콤바제지히 조아나 센타지히시 제디에 누니 니마야히야 저츠나운두 하가 제제디기도 공바 제제디기 총마다 가야진 회마 논신다 사마 제제사 니마 소원 닌히시 니마 제제야 하가 지치지치 인디 하가 마즈바 시지로 진다 시진다가 총노는 준히시 시진다가 릴로잉 투스도가 시지로 진다라 신도 순나신 히시 시 지루 친가 나이나 소니 나 콤바 엄마 제지 저 전생 딘시 나 히효시 제데 니님바 니마샤 저츠르온두 지루 친가 시다 동공가 추신도 센타지토디 초마 나와가 다제도 유티효시 시진다가 롱롱가 총다 지송 지주 동신原라 시 지루 친다 자님 본딘딘도 전장 님마다 소원은 니 넌히시 세존 장비 시 겐방가가 시지로 진다라 다손 다초 조보 이완나 하강 고토가 총 조보 마제 마제나 다 님마지제 다 하가 지치지치 심지 더 하가 치운디 저디딘 죄바시나 실레 주고 전나 카다 이거시 제제 시지로 진가 카니 야야야 존나 시노 덴지 자이 그던지 제요 마진 효시 니마 제신 하카지 천존디 시지로 진다 따라 그만 논시 사마 제제사 니마 소하는 돈 효시 듀치 포냐 제제다 난다다 인주고 메이테원 삼자 군카 랑시 근 하카 치위 듀스라 시지로 진다 시진다가 총노라 쥐터이 효시 제디 시진다 스제가 시진로 진라 니총 예히메시 존타 니마제기 쇼바 차도 니만 좀 난지시 난카가 타니 야파운디 시유에도 총마 총니 푸던원나 런런스스가 레가리 반 효시 제디 모기가 시지로 진 춘춘마다 차완나 히츠디어시 저거 촌촌소 다른 게 레가다 손이를 맞아 손이다라 손이가 레가 용시 레로 영위 카요사 인마뇨 최소저지다 로지지도 인시시 추세지지도 가차시시 린조토제시 뒤촌나 계제니리야 마더비 도서 추세스도나 롱가 최소다 추세동아 동자힘 레로잉와나 마세 동지도 동위 조코나리 마데비 네바도 봉거고 카피라야 좀다 자키 스완자 쳔다 롱키 마민자 서인비 첸초 마세 도미도 마동와 간라 편피 윈딘신조와 메바시쿠시

0: 워코니 칸키란데 로인싱카노 무이 드린체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디 고쇼 아 니 고마티 고데 체네이나 워캬니 데 모기토 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토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디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간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 그르니 돈솔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기
2: 오레레레 롱친 카바스냐레 징가 마기 초드드노 무기 송크 냐뷰 예히토나 치닝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초보 넘바 아니 나 신년가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러진이 대역이 피선 초비 루가 기리니 준지다 답이동에 되니 나나 저 도르도미 배운 게시리 텐데 송사 치기 대역이 루가라 참비 저와 담디 나니 저양기 신감 비잖아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의 대역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

0: 아가 가서 다 베게지 이토 가도 찌르고 깨자고 좋아가 나라 아니 시작 때 저도 저런 시작이 다 대비가 리스크 비샷이 됐어지 셰바보 어 다텔라 아니 야기바 아티 가서 지시요리 아니 니 강히요리잖아 다 시작 때인지 저도 셰바라 양내는 치르잖아 다 셰바보다 셰바다 아니 셰바 조다 셰바 파바스야 타니 되서지 거는 양 가서 민즈 사보지 시고금도 되는데 다 되서지 거는 가서 마사긴 노디지시 어시가 맞는지 지 대인들 다 드링크 아니 손튼디 참데 내가 얘기하지 아니 너도 지마고는 아니 가서 멘트도 아니 시라지 다 된지 줘서 니 대랑아 좀 고잖니 아니 휴지 대인 참아다시 되래
1: 린친디 종지다 히히 다니 장소 핀초다 지소 다주인 조남처 다야모

조남초 현라니 쿠바시피 타히 카나이고신쇼 최지다동 파코츠코시니 니무쿠바라 싱쿠시기 여담 틴디초라니 쿠바시피 타히히니 니무쿠비 강아시로시지 게니 마니 공가 추츠기니 니바라 쿄차비 추시바당 리비츠치 토아니 마모르리나 니쿠바라 핀바유바당 니니 니세 코요 하장세 무슈 타코르치 왜 모모 인가 레비난가 탄드민비 나세 주어사 텐시디 니쿠브라 군디 동시 스니 니카라 코페다 야 캬기 투문주 코페다 갸소지 동이 난도 코페인 두비 나르시 시바다 캬토나 니리포 쿠무토기 말레란기 탕키 라보유 이니 니지싱의 추추 캬바시바 나스 뒤추 띵키시나 니쿠 라보유 진친나 싱의 추추지 꾸쯔사틴라 휴친티시 나니 그슈니 긴시바 그슈시나 류브라 나두슈니 니야보 쿠바당 니지뷰치 기리스 동와라 핀바유 조남초 공세바디나 니쿠바시비 타히 나이고데시

0: 北京龙庆年轻力空，唐吉龙庆节，西北冷一七百零七，西北冷一。南京冷节。亲爱的马多，罗琼主播周末月的，观看说，前南极，达达年过初变冷前天呢，北京龙庆年轻力空，唐吉龙庆节，西北冷一七百零七的日。
1: 德仁哥，西北冷一区域的村农，西北主播党，西北村子，西北中等级，南市领先上这支学，向来西北农村人数。西北主播，西北主播。
0: 지난해마도로촌조보로 전문처 다른 거 시비조보 시비 난슬린 친노 초글라 로용거 편제 소신노 더히 소션 시급과 더 쉬지 힘

0: 어야 봉어 상어 돌아는데 또 만도 야 좀 와봐서
1: 아빠 나 상만 사러 쿠무자 나 엄마 상만 사러 쿠무자
0: 사러 쿠무자는 동호네 만 뉴스 로기 쪽으로 다티도 쪽 졸라키스 치이다 형방 저러지 캐들 깔리가세 자그리 근데 안 돌아다는 가리리
2: 어머 아빠 그 주지다 엄마 하고 다 송우기 무초마가 사마 촐라마 동주아나 로소 친저 진히문가
3: Duanqiong Sisaxi na Ziki Tang, Bame Chola Tang na Ngoca Yin.
4: Luchong Chubu Chumbu Yoda, Qianan Jia Dada Ninsinbi Linqin Ti na, Bujong Longqing Ninqin Likong, Kangki Longqing Jia Shibi Langi Chibi Linqin Ti Shi, Nga Jishan Zun Yin, Chichi, Dutu Do Nganchi Linqin Nian Bar, Gassu Xiong, Xia Lu Mun Tu, Nganchi Linqin Nian Ru.

0: 나이슨기 라모
1: 두번 넘어쳐 이제 구하와당 조금 긴제 디비엔자기는 등두 균만 비 이제 당원진 터주여 샹라 신조 등지니 등두치 다 최치위엔자기 해 토주비 신조

자위 모단 루나 타왕 라유르 칸지 히바다라 자루 진비에 진신 춘비에 자루는 댄듀윤 포모만비에 제동란 진비에 타왕 뇌바라 히주야 샹라 신중 긴지니 댄듀다 최칭위엔 자루 히 토초비 신나 여바슈어

0: 다제 기비 중로 비천더 현재 생계 부위 시송부
1: 드네 휴지다다 님바도 처리세는다 니스는 안 쪽에 시작 치 나부데 땡 간다기 땡 발라 요비 천선함으로 어 나도 용달아 처리는다 시작 치게 땡주 조스를세 나다 니권 휴지 다시 상가 시당가 시작 치게 땡주 조스 주 꼴라 아 아니 당내지 나서 다지지 키바데서 있나인다 시제 나서 다 베지 다제메 키바 소소는 제비고 용은 놀라 아 다 시작에 가둘라 아니 대주 줘서 내가 소소고 용은 놓더라 야 제자다 찍바 찍주시는 차라기 야바 나바 나서 지 시여바래 야바 나바 나서 시여 대서 참아야 자유 찬이 고다 지디자 마돌 다 난가 쳔못 되네 자 매다 받더래 이지리 대인들 다 네 가서라 양한테 쏘고는 쪼쳐 받아서 소마티 양아서 쇼디기 존나 보시니 아니 마 다샤 그슬 아니 마 희지 된지 다도 희원디라 아 토마라 양디 가서라 간소 희기진 내가 찍친도 세디라 아 간소 용모보 찍어놓은 셰바보 세한다 셰바 세 양 셰바 쪼다 셰바 팔바 세니 다 던저게 타니 카히지 된거여리 셰바 보다 셰바 양나 셰바 쪼다 셰바 팔바 세니 가랑가르기도라 셰바 보쪼다 셰바 팔바 세 던저야 행게들이 여리 디인들 단 타닌 데소 죽고는 간소 니는 양 닌저 사보지 좀 맡아 봐이나 양 셰르지 히지게 난데 모보지 토돌 양 요자가 좀 잡든지 용거여리 딱간들 고시다가 셰바보 세운디스르 셔샤와 간다히 신나야 신케주 센데다 데마이바가다 세메진이보 타다 그 시밍라 나츠타 몽치와 지그노 따라 셰바보 센타니 되지 따고요 다 데라마 난시지 셰욘디르 양 셰바보 쪼 자기다 셰바보 팔바스 야나 셰바보 파바텔라 미겐 쳇아히요르 요모보 지그노 아니 셰바스 타니 되지 따고요 어 셰바 뽀텔라 셰바 보조다 파바 니시 아니 셰바 보 파바텔라 되게 아니 민가 나라라 아니 셰바세니 뭐야다 던제게 치르세니 아 단위 노동지 이렇게 이요 양테만 이봐 셰바텔라야 나바 니시니 어 셰바 조당 양 셰바 파바세니 셰바 조텔라 셰바 뽀세니 민가 나라 얘기다다 아니 셰바 보 파바텔라 셰바세니 민지다 다 도둑이구나 어 셰다 히비가스라 텔라 셰피다스니 셰피다스니 고알이니 셰바텔라 셰바쪼당 셰바파바니시 셰바쪼그 미그나달라 셰바보스 셰바파바그 미그나달라 셰바스니 타니 데르다고요 다 도둑이구나 셰바쪼당 셰바팔바 야나 셰바보당 셰바스니 타니 데르다고 다 타니 도둑인데 어 당한소 댕거다 베 다테마 아 드니 키마 도기 도누녀로다 아니 겐파리 산지 코라니가다 나도 다지 지군대서 모르다 진퇴의 구조라 보시니 다니는 레지 따고요 다 레데 회장 네 가서라 아니 다 감제 다지 매 기와 드니 니긴 체라 외제 다 코르기 처리세들이야 또지 이게 좀 맞아지 대니다 또지 문제 먹기 이게 진정 그 대 진짜 처리잖아 다 코르기 선지방 제바도 놓는 간대지 수요를 했으나 신경지 배제 다르게 신지 답이 배지지라 아니 그거마 예견하고 지소니 신경의 제바포 연발리 지지 멤버탄스 어 신경도 제바포 연발마도 지지 마레스 다른은 지지 연발리 제바포 멤버 소진 최 베게다 비라 용스 잡아 연발탄스니 어 되는 신경의 다르 지 히비가서라 신경도 제바포레 마도 지지 마레스 다르디 지지레 마도 제바포 마레스 단 더처리스는 안소 베케다 비라 용스 잡이가 타니기 제단치 사기요레스 근데 인들 다 공부 딘잖아 안들지 용 파물 치자 다자이 파포다나 간자는 유발이 뱀보라 문주발 희견도 뱀보 연비 따레소 어 아니 셰파보 파바히 다자가 파포 자와는 난걸 많이 남스 다 도도 치기 그거잖아 니준 제제지 요 파모 치고 놀아 안저 다자지 가서라 빠당 뽀라서 바 다자기 치대서 좀한테 간자나 자와는 마도 뱀보라 다자기 파포도 이제 말레스 또 다달로 딸이 나서 봤대서라 아니 시바보 파바스네 시바보스네 다다가 치디 저기야빠 이나 아 아니 저리잖아 안될지 아 되니 융대서고는 뱀보라 다다 문유바 해봤대도 나가나보지 참말레스 어 대인들은 시보 쪼팔지 시바따라 다다가 파보랑 쪼팔대스 다 근데 시기도 아니 시바보라 쪼팔지 야 시바나요 아니 다다가 다다나야 다다가 파보라야 아니 다다 쪼다 다다 파바스니 문제게도 된지 지르잖아 키닌정기 투레스니 다 너나 지르잖아 고리 공바대 지르잖아 다 뱀보 그 지지 시바때 쪼라 아니 시바보 그 타니시나 문제이스니 공소도 내요리스 어야

0: 워코니 캉키랑데 로인싱카 노무이 드린체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니고마티 고데 쳔이나 워캬니 데 모기토 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르네 딘디스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도 레센트 응마야모 요스케 데 앙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 그리니 돈솔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기
2: 오레레레 롱진 카바송야레 진가 마기 초도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 진인가
1: 오레 다냐보 길랭야
0: 레레레

초보 넘바 아니 나 신년가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로제니 대역이 피선 초비 루가 기리니 준지 다 답이 통해 되니 나나 저 도르도 미베 온 게시리 텐제 손사 치기 대역이 루가라 참비 저와 담무디 나니 저양기 신감 리잖아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의 대역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

다다 체지 신진비 린친데나 강계룽 체지 추두 제지 린친 세조라시 바티시 나츠 린친데나 강계치람 지슈비 추츠 듄바니 제바바 동고요 바당 군주 추츠 듄단 세간이 제단 세가라 세돈 시주비 신조 린친이 뒤도동안 츠 린친 신조 가스여 조나마츠 샬라 닌체 창도코도 대체치위 망히 고조 아조 캄파시만데 신조 Lugin de Kangkor Momantu, DC Chitsuadang, Sindhu, Rinyin Su Tsunyue.